0: program.
1: Established in 2004,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operates Korea's polar research infrastructure and supports scientists in their polar research activities.
0: Polar regions are closer and more connected to Korea than you may think. You need a better extreme weather forecast. Then you need to look at the changes up in the Arctic. You are worried and want to be prepared about the inundation of our lower lands in times of heavy rainfall and storm surge. Then you need to examine the glacial breakdown in the Antarctic and pour out of fresh meltwater into the impacts on the sea level rise. Polar research can tell you what our planet was like in the past and help you guess what it will be like in the time of our sons and daughters, not even our grandchildren.
1: Today, Korea operates three polar research stations across the Arctic and Antarctica. They are the Dasan Station in the Arctic, and the King Sejong Station and Changbogo Station in Antarctica. That's not all. Korea also operates the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which travels between the Arctic and Antarctic. Among Korea's polar research stations, the King Sejong Station is located on the coast of Magnum George Island and Nelson Island in the South Shetland Islands, relatively close to the southern tip of Chile. It is approximately 17,240 kilometers away from Seoul in a straight line. To learn more about the station, we connected with the chief of King Sejong Station.
2: 남극 세종 과학기지 제39차 월동대 대장 양정현입니다. 우리 39차 월동대는 대원들 18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25년 12월부터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1: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climate, Antarctica may seem like an endless winter throughout the year. But even Antarctica has its own. Summer research teams are active mainly during the Antarctic summer from November to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when temperatures are relatively mild. And wintering teams stay for a full year, carrying out research and keeping the station running.
2: 세종기지는 1988년도 이곳 남극 킹조지 섬에 설립됐고요. 남위 62도에 위치해 있고 현재 18명이 월동대원이 1년 내 상주하면서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King Sejong Station is Korea's first Antarctic research station. Then what kind of work and research are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here?
2: 첫 번째는 기후변화 연구인데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해빙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해서 전 지구적 기후 예측 모델에 활용하는 데 그 데이터를 이제 세종 기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의 급격한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남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3년 전 여기 처음 월동할 때만 해도 저희 앞에 기지 근처에 마리안 소만이라는 곳에 빙벽이 있는데 그 빙벽이 지금 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왔던 그 13년 전에 왔던 그 빙벽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빙벽으로 인해서 뒤에 육지가 안 보였는데 지금은 빙하가 싹 사라졌어요. 그 녹아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검은 육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킹조지 섬 주변에 그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극 고유 생물들이 개체수 변화를 연구하여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And at King Sejong Station, researchers continue around-the-clock observations and studies in the field, accumulating records of changes

0: 그리고 수온도 변화가 생기고 탁도도 많이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1차적으로 플랑크톤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사생물 입장에서는 요 플랑크톤들이 사실 먹이 역할을 합니다. 칠레 분들 중에 그때는 이제 플랑크톤 하시는 분들이 몇분 타셨었는데, 이 칠레 분들이 이 플랑크톤들의 생태 변화를 되게 영향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1: Korea and Chile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Antarctica. One example is the Chile-Korea Antarctic Cooperation Center established in 2016. To learn more about the center, we spoke with Jin Dong-min, who served as its first director.
2: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설치를 하면서 칠레와 남극에서 협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남극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2015년에 양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 정상회의의 의제로 남극 협력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의 논의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극지연구소와 칠레 남극연구소가 협의를 해서 푼타 아레나스에 한칠레 남극협력센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1: To reach King Sejong Station, one must first pass through Punta Arenas, Chile. As the main gateway to the station, it has also given rise to some memorable stories between Korea and Chile.
3: We cooperate together in science, but also in logistics. I mean, we support, happy to support our Navy, the needs of the King Sejong bases. And just to tell you, a story during the pandemic,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Antarctica and Chile, except for one ship, Navy ship, that moved people and supply between Antarctica and Chile. What happened that the King Sejong base ran out of kimchi, so they called the Chilean Navy if they could find a solution. The Chilean Navy took contact with people in Punta Arenas, where the base is, and they found a lady who did kimchi. So the next trip, the Chilean Navy brought kimchi produced in Punta Arenas by this lady to the King Sejong base. So that's the kind of cooperation that we have. We can stud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our lives, but we also can share kimchi and other supplies between, between Chile and the bases in Antarctica.
1: This past July,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Chile. At the Korea-Chile summit,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ake their Antarctic research partnership a step further.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nd the Chilean Antarctic Institute also renewed thei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polar research projects.
4: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남극 기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칠레 측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5: Este año celebramos el décimo aniversario del Centro de Cooperación Antártica Chile-Corea y queremos dar un paso más en esa alianza que nos proyecta unidos hacia una de las últimas fronteras del orbe. En ese marco he extendido una invitación al presidente Lee a realizar una visita conjunta a la Antártica.
1: When Korea first set foot in Antarctica in 1988, Chile was one of the important partner countries that supported Korea's early Antarctic endeavors. And the trust built over decades of cooperation in Antarctica is creating new possibilities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3: Antarctic cooperation, as we discussed before, has evolved. Today we have very strong partnership, very strong research partnership, environmental practice partnership, but also political partnership, how we work together in the governance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고향이 여기.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치료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원연농협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먼저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 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놀아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독고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충주 저 산골이에요. 수주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 분 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은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 길 옆으로 오다가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것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패기? 예.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고.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원목계에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 갖고 3월 초순부터 해 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 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 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쳐서 하니까 선대 어른들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시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 큰 거는 한 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 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계 와서 거의가 자연. 목계 와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목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그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로.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 못 가요, 여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한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니 네 달 놀려들이 이제 개집 짓는다 그러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살아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논의에서 개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를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충주 댐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잘 해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준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보다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한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몇 단 비 가지고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려 된다고. 훌칠하려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 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방아 디딜방 하나 이런 데다 찌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후파시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뽀뽀다 저 해가지고 쥐어 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전부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으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 부어서 해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러진 게 없어서 좀 껄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일본은 아주 껄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그중에.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저 식구들이 저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천 원씩 사다가 넣고 저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좀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냥.

0: 안녕하세요.
1: 와.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행복한 동행회 진행을 맡게 된 박권입니다.
2: 국악가수 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악가수 권미 씨는 뭐 네. 별명이 팔방미라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네.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영화 밀수에 이 노래를 아실까요?
1: 오, 예, 예.

0: 이렇게 이야. 노래도 되고요. 네. 어,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 뭐 소리 같은 것도 원래 소리 하셨으니까.
0: 아 소리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소리도 됩니다.
1: 네. 아니 저는 많은 분들이랑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축구 박스처럼
0: 아 그럼요 누르면 나옵니다.
1: 어, 그냥 막 나오시네요.
0: 아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 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팔방미 우리 권미 씨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0: 네.
1: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0: 그럴까요?
1: 자 환절기에는 무조건 면역력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2023 가을 음악회 이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들의 체력도 좀 올려드리고 면역력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팀이 준비하고 있죠?
0: 맞습니다. 배 띄워라 여러분 첫 무대 기대되시죠? 추다해 차지스 리추얼 댄스입니다.
1: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통 음악인 굿 음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밴드 사운드와 재밌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게 저희가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명도 빌어드리고 복도 빌어드리고 돈도 빌어드리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빌어드리는 애허리 쓴 거야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허리 쓴 거야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명과 복과 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음악으로 다 가져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또 안 좋은 것들은 요 소리에 또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싹싹 비시면서 이 방울소리 한번 다 털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것들만 재수만 열어드리겠습니다.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리면서 저희 추다의 차지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릴게요.

0: 뒤에서 듣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떨 제가 떨리죠?
1: 그러게요. 나도 같이 떨었잖아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우리 저 우리 음악, 예? 네. 우리의 또 무속 음악
0: 맞습니다.
1: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참 그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또 행사를 하러 가면
0: 우리 둘이요?
1: 우리도 가면 네. 이 깃털 하나씩 꼽읍시다.
0: 저 빨간 색깔로요.
1: 이게 완전 시선을 네. 딱 사로잡네요.
0: 정말 너무 멋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네. 음악 자체가 주는 그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음악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여러분 좋으셨나요?
1: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네.
0: 맞습니다.
1: 자 애구는 묻어버리고 2023 이 가을에 가을 행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배로 받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광주 하면 또 무등산이 최고인데요. 얼마 전 무등산 정상인 인왕봉이 5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광주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오래된 염원 중에 하나가
0: 네.
1: 무등산 인왕봉이 이제 개봉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무등산이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0: 네.
1: 지정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0: 그렇군요.
1: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네. 제가 그때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0: 리포터를 하셨어요?
1: 예, 예. 그때 네네. 이제 제가 취재를 방송국에서 갔다가 오. 그게 제 마지막 무등산 간 게 됐어요.
0: 그래서 그러셨구나.
1: 이번에 한번 네네. 인왕봉을
0: 오신 김에
1: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내일 한번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살도 좀 빼고
0: 같이 갈까요?
1: 내일은 저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네, 다음 주말에 저는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무등산 하면 산 위에 긴 바위가 가지를 뻗은 것처럼 수십 개나 공중에 쭉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이 모습을 보고 무등산은 지극히 준엄한 광주의 진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좋은 사람과 또 함께
0: 그렇죠.
1: 동행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 광주 국악방송이 준비한 2023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즐겨주신다면

0: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추다의 차지스가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1: 그렇죠. 차지해버렸어요.
0: 네,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펑크 음악 국악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또 전자 음악을
1: 맞습니다.
0: 국악에 접목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검은고와 전자 음악의 만남, 일렉트리의 청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0: 우리 국악도 그렇고 우리 국악기도 그렇고요. 은근히 재즈나 또는 이런 전자음악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맞아요.
0: 게다가 거문고는 조선 왕들과 선비들이 사랑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그 임금과 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0: 네.
1: 그 영화 왕의 남자 다들 보셨죠? 네, 왕의 남자 보면은 백성들도 다
0: 그렇죠.
1: 임금까지
0: 네.
1: 모두 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 연희가 아닌가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헐씨구 철씨구 치화자 존댓. 박수를
1: 네.
0: 지금처럼.
1: 네.
0: 네.
1: 오늘
0: 쭉
1: 저기
0: 쳐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컨셉이에요?
0: 아, 오늘
1: 네, 오늘
0: 컨셉입니다.
1: 노래로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0: 맞습니다.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희꾼들, 젊은 연희꾼들의 뛸판, 놀판, 살판 나는 한판, 연희컴퍼니 유희의
1: 네.
0: 원풀입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군님은 엽쇼! 연희 컴퍼니 유이가 만인 강과 망고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젊은 연희꾼들의 연희 한판, 연희 컴퍼니 유희의 원풀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와, 저 반했어요.
1: 어떤 점에 또 반했어요?
0: 우선은 수트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희망찬 파랑색이었고요.
1: 그래요.
0: 제가 보면서 돌고래떼 가족 같은데? 넓은 바다를 가족끼리 막 헤엄치다가 움파움파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를 돌려서 연주하는 거 봤어요? 채를 바꿔가지고 난 처음 봤잖아.
0: 조마조마 해가지고 어쩌고 어떡하나.
1: 그러니까 막 장구 채가 깽가리로 가 있고 깽가리 채가 장구로 가 있고 막.
0: 아니 깽가리를 진짜로 치면 어떡하자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면 막 이게 털도 막 떨어지고.
0: 맞아요.
1: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0: 그 와중에 또 저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귀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1: 나 처음 봤잖아.
0: 저도
1: 오늘 처음 먹는 게 맞네요.
0: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 즐기고 계신가요?
1: 소리 질러!
0: 흥겨우신가요? 이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함성! 와,
1: 야, 좋습니다.
0: 즐기고 계십니다.
1: 네. 자, 우리에게는 진짜 그 추임새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추임새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얼쑤.
0: 얼씨구.
1: 좋다.
0: 좋다.
1: 뭐 이런 거 있고.
0: 또 뭐 있죠?
1: 예, 네, 뭐 이제 우리 뭐 팔방미한테는 뭐 예쁘다.
0: 예쁘다.
1: 네, 저는 뭐 없어요?
0: 어떻게 잘생겼다. 우리 한번 크게 해줍시다. 시작. 잘생겼다.
1: 아이 고마워요.
0: 이렇게 좋아할 수가.
1: 네,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쑤 한번. 자, 따라해보세요. 얼쑤.
0: 얼쑤.
1: 좋다.
0: 좋다.
1: 얼씨구.
0: 얼씨구.
1: 지화자.
0: 지화자.
1: 아 좋네요.
0: 힘이 빠지네요.
1: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공연 볼 때 또 공연하는 우리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0: 그렇죠. 즐기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추임새로 함께하시고 그리고 또 연주를 하시는 우리 연주자들도 추임새를 들으면
1: 맞아요.
0: 힘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박수 치고 함성하는 것도 좋지만
0: 맞습니다.
1: 우리랑 이렇게 연습한 추임새를 하면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마지막 동반자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밴드 악단 광칠입니다.
1: 와대보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0: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1: 정말 흥도 네. 넘치시고 오늘 관객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0: 150, 200점.
1: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네. 행복한 동행 방금 정말 열광의 무대로 그렇죠. 만들었던 악단광칠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Say ho. Say ho ho ho. Say ho ho.
1: 헉!
0: 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만큼 즐거웠다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은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둥글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자, 이 동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또 함께하는 게 네. 누군가와 또 함께한다는 거 이게 그렇지.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남은 가을, 겨울 여러분들 쭉 행복한 동행 그리고 건강한 동행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광주 국악방송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네. 방송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국악방송과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가수 권미희
0: 그리고 박권희였습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1등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고향이 여기예요.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로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예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젖꼬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군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0: 아,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1: 예.
0: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충주 저 산골이에요. 수주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분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은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 오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갖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예. 네. 거기

0: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 들어 못 하셔 이제 실적으로 당겨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1: 여기서 나서 내가 9대째사니까 선대 어른들도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큰 거는 한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 3명, 4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못 깨워서 거기가 자연. 못 깨워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못 깨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배류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렁. 그래서 거기 갈라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못 가요, 여기는. 잘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계집 짓는다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계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사로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노년들 계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야.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리 왔어요. 사람들 좀 잘해 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벗어놓은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했는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야. 이건 몇단 비가 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 된다고. 훌칠하려면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드릴 방 하나 이런 데다 찌워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후파시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뽑아다 저 해가지고 주워 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루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이래 보면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요.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해 먹는 거.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부르르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냥.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나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사람들을 좀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곡을 많이 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오르가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르간을 치면서 또 그 파이프의 조합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소리를 섞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를 또 증폭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작곡을 공부하면 지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곡도 만들고 네가 만들어낸 곡을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니 그 재미가 더 크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곡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휘도 같이 하고 연주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장점은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색깔, 음악적인 요구를 너무 잘 알죠. 연주 무대의 그 실제적인 그 경험들, 또 아니면 그 곡을 올렸을 때의 연주의 효과들, 그다음 관객들의 반응들을 많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 예측들을 곡의 역으로 담아내는 것을 훨씬 더 수월한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나는 2021년 쓴 작품이에요. 저는 딸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둘째 딸이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독일 그 하노버 앙상블의 그 한스 크리스티안 오일러라는 지휘자 선생님이 제가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곡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악기들을 같이 하는 곡을 썼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곡을 쓸까? 작곡가는 이제 뭐 그런 요청들이 올 때 어떤 컨셉을 잡을까? 무엇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까?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의 아이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에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민하거든요. M-I-N-H-A. 작품 이름은 민하라고 적게 됐죠. 녹턴 시리즈는 제가 2008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리아리라는 바이올린 피아노의 듀오의 음악이다라는 것에 틀을 좀 벗어나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담아내는 곡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고 드라이 포레스트는 2012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의 3중주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쓰기 바로 한 해 전에 독일에 연주회를 갔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밤, 깜깜한 밤에. 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미세한 불빛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경험들을 담아서 녹턴 in the forest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숲속의 녹턴인데 녹턴은 이제 야상곡이라서 밤에 누군가를 그리는 뭐 그런 곡들이에요. 그리워 그리움을 담는 노래들 이게 녹턴인데 드라이 포레스트라고 저걸 정한 것은 그냥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 너무 절실해서 메마른 것 같다. 그 숲속 안에는 그 정령들의 그 잔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곡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께서 본인 아들이 사형 언도받은 날, 또 그 본인의 아들이 입국할 마지막 옷을 수의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거죠. 그 편지에는 그 아들아, 그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 너는 대한의 아들이다라고 그 써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제 내용을 전개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는데.

찬설이는 우리나라 테너 중에 배재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수술하다가 목을 상하게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다시 재기하셔서 노래하고 계시는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노래하는 독창하는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호흡의 길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소리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춤 제작한 노래예요.

찬설이라는 것은 차가운 서리가 저는 그 제 마음에 영감을 준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돌아나가는 그 시간에 그리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0: 물숨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거센 삶을 살아온 해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곧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1: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통해서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 느낌 속에 그 희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를 갖기도 하고 잠시 숨을 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곡의 매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New life is born. It struggl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and willingly sacrifices its life for the young. Yet, the sea remains as it has always been. Jeju's uneven rocky seabed, formed by past volcanic activity, serves as an ideal spawning ground for fish. White-saddled ree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이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시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 rat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에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안녕하세요.
1: 팬이에요.
0: 저 진짜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1: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학교 접했죠?
0: 네, 학교는 졸업했어요.
1: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0: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1: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0: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1: 살아남았습니다.
0: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을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1: 영어로 자기소개.
0: 네. Hi, my name is Jenny Pie. I'm Amora.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2: 안녕!
0: 안녕!
1: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0: 아기가 올 줄 몰라.
3: 첫 게스트부터.
0: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2: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0: 니콜.
1: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2: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0: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2: 야.
1: 글로벌 역시.
0: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2: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0: 캐대원.
2: 맞아요.
0: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1: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2: 네, 완전 재밌어요.
1: 어떤 게 재밌어요?
2: 저는 약간 루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0: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1: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2: 당연하죠.
1: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0: 여기로?
1: 이쪽으로?
0: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대원으로 바뀌어보자고.

0: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어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아~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보라색도 있고.
1: 아~ 네 그리고 여기 눈동자
0: 쪽에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끄만 거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알고 있어.
0: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0: 립으로.
1: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2: 그러면은
0: 이제 니콜린은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어,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어,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어,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0: 그래요?
2: 간질, 간질.
0: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어.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똑.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와,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달.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제가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푸릇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2: 오.
0: 간질간질간질.
3: 반짝이는 게 필요.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오,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자,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2: 네.
0: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내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룸이었네.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룸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1: 맞아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룸이로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1: 가자!
2: 너무 기대되네.

0: 이렇게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매추회가 낼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로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해요.
0: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맞아. 헤어를 잘 보이게 맞네, 맞네,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0: 안녕하세요.
1: 와.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회 진행을 맡게 된 박권입니다.
2: 국악가수 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악가수 권미 씨는 뭐 네. 별명이 팔방미라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네.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영화 밀수에 이 노래를 아실까요?
1: 오, 예, 예.

0: 이렇게 이야. 노래도 되고요. 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 뭐 소리 같은 것도 원래 소리 하셨으니까.
0: 아 소리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소리도 됩니다.
1: 네. 아니 저는 많은 분들이랑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주크박스처럼
0: 아 그럼요 누르면 나옵니다.
1: 그냥 막 나오시네요.
0: 아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 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팔방미 우리 권미 씨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0: 네.
1: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0: 그럴까요?
1: 자 환절기에는 무조건 면역력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2023 가을 음악회 이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들의 체력도 좀 올려드리고 면역력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팀이 준비하고 있죠?
0: 맞습니다. 배 띄워라 여러분 첫 무대 기대되시죠? 추다해 차지스 리추얼 댄스입니다.
1: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통 음악인 굿 음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밴드 사운드와 재밌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게 저희가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명도 빌어드리고 복도 빌어드리고 돈도 빌어드리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빌어드리는 애허리 쓴 거야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허리 쓴 거야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명과 복과 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음악으로 다 가져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히려 또 안 좋은 것들은 요 소리에 또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싹싹 비시면서 이 방울 소리에 한번 다 털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것들만 재수만 열어드리겠습니다.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리면서 저희 추다의 차지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릴게요.

0: 듣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왜 이렇게 제가 떨리죠?
1: 그러게요. 나도 같이 떨었잖아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우리 음악 네. 우리의 또 무속 음악
0: 맞습니다.
1: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참 그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또 행사하러 가면
0: 우리 둘이요?
1: 우리도 가면 네. 이 깃털 하나씩 꼽읍시다.
0: 저 빨간 색깔로요.
1: 이게 완전 시선을 네. 딱 사로잡네요.
0: 정말 너무 멋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네. 음악 자체가 주는 그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음악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여러분 좋으셨나요?
1: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0: 네. 맞습니다.
1: 자, 애구는 묻어버리고 2023 이 가을에 가을 행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배로 받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광주하면 또 무등산이 최고인데요. 얼마 전 무등산 정상인 인왕봉이 5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광주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오래된 염원 중에 하나가
0: 네.
1: 무등산 인왕봉이 이제 개봉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무등산이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0: 네.
1: 지정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0: 그렇군요.
1: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네. 제가 그때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0: 리포터를 하셨어요?
1: 예, 그때 네네. 이제 제가 취재를 방송국에서 갔다가 오. 그게 제 마지막 무등산 간게 됐어요.
0: 그래서
1: 이번에 한번 인왕봉을
0: 오신 김에
1: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내일 한번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살도 좀 빼고
0: 같이 갈까요?
1: 내일은 저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네, 다음 주말에 저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무등산 하면 산 위에 긴 바위가 가지를 뻗은 것처럼 수십 개나 공중에 쭉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화는 이 모습을 보고 무등산은 지극히 준엄한 광주의 진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좋은 사람과 또 함께
0: 그렇죠.
1: 동행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광주 국악방송이 준비한 2023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즐겨주신다면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추다의 차지스가
0: 네.
1: 여러분

0: 우리 국악도 그렇고 우리 국악기도 그렇고요. 은근히 재즈나 또는 이런 전자음악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맞아요.
0: 게다가 거문고는 조선 왕들과 선비들이 사랑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그 임금과 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0: 네.
1: 그 영화 왕의 남자 다들 보셨죠? 네, 왕의 남자 보면은 백성들도 다,
0: 그렇죠.
1: 임금까지,
0: 네.
1: 모두 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 연희가 아닌가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헐씨구 철씨구 치화자 존댓. 박수를
1: 네.
0: 지금처럼.
1: 네.
0: 네.
1: 오늘,
0: 쭉
1: 저기,
0: 쳐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컨셉이에요?
0: 아, 오늘
1: 네, 오늘.
0: 컨셉입니다.
1: 노래로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0: 맞습니다.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희꾼들, 젊은 연희꾼들의 뛸판, 놀판, 살판 나는 한판. 연희컴퍼니 유희의
1: 네.
0: 원풀입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군님은 엽쇼! 연희컴퍼니 유이가 만인 강과 망고 복덕을 대상같이 누리두둥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 갑니다!

0: 젊은 연희꾼들의 연희 한판, 연희 컴퍼니 유희의 원풀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와, 저 반했어요.
1: 어떤 점에 또 반했어요?
0: 우선은 수트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희망찬 파랑색이었고요.
1: 그래요.
0: 제가 보면서 돌고래떼 가죽 같은데? 넓은 바다를 가족끼리 막 헤엄치다가 움파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를 돌려서 연주하는 거 봤어요? 채를 바꿔가지고 난 처음 봤잖아.
0: 조마조마 해가지고 어쩌고 어떡하나.
1: 그러니까 막 장구 채가 깽가리로 가 있고 깽가리 채가 장구로 가 있고 막.
0: 아니 깽가리를 진짜로 치면 어떡하자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면 막 이게 털도 막 떨어지고.
0: 맞아요.
1: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0: 그 와중에 또 저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귀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1: 나 처음 봤잖아.
0: 저도
1: 오늘 처음 먹는 게 맞네요.
0: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 즐기고 계신가요?
1: 소리 질러!
0: 흥겨우신가요? 이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함성! 와,
1: 야, 좋습니다.
0: 즐기고 계십니다.
1: 네. 자, 우리에게는 진짜 그 추임새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추임새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얼쑤.
0: 얼씨구.
1: 좋다.
0: 좋다.
1: 뭐 이런 거 있고.
0: 또 뭐 있죠?
1: 예, 네, 뭐 이제 우리 뭐 팔방미한테는
0: 네.
1: 뭐 예쁘다.
0: 예쁘다.
1: 네, 저는 뭐 없어요?
0: 어떻게 잘생겼다. 우리 한번 크게 해줍시다. 시작. 잘생겼다.
1: 아이 고마워요.
0: 이렇게 좋아할 수가.
1: 네,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쑤 한번. 자, 네. 따라해보세요. 얼쑤.
0: 얼쑤.
1: 좋다.
0: 좋다.
1: 얼씨구.
0: 얼씨구.
1: 지화자.
0: 지화자.
1: 아 좋네요.
0: 힘이 빠지네요.
1: 이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공연 볼 때 또 공연하는 우리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0: 그렇죠. 즐기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침새로 함께하시고
1: 네.
0: 그리고 또 연주를 하시는 우리 연주자들 힘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함성하는 것도 좋지만
0: 맞습니다.
1: 우리랑 이렇게 연습한 추임새를 하면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마지막 동반자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밴드 악단 광칠입니다.
1: 와데보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남친에게 전화를 걸면 어떠하니? 회사에 안 가고 회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면 어떠하니? 걔가 좀 지지면 어떠하니? 이런 늘렀다리 저런 늘렀다리 배꼽 빠지게 웃어 번 늘렀다리

0: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1: 정말 흥도 네. 넘치시고 오늘 관객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0: 150, 200점!
1: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네. 행복한 동행 방금 정말 열광의 무대로 그렇죠. 만들었던 악단 광칠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세이호! 세이호호호! 세이호호!
1: 호호!
0: 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만큼 즐거웠다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은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둥글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자, 이 동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또 함께하는 게
1: 네.
0: 누군가와 또 함께한다는 거 이게 그렇지.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남은 가을 겨울 여러분들 쭉 행복한 동행 그리고 건강한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광주 국악방송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1: 네.
0: 방송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국악방송과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가수 권미희
0: 그리고 박권희였습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코리아 이니시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고.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등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빈 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 책가,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0: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can be used in all sorts of ways. Fill in the blank to introduce your job or nationality. For example, I'm a student.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inger. 저는 가수예요. 저는 가수예요. I'm British.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I'm Korea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Simple, right? Take a look at how to use these expression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once more.
1: I'm Aaron.
2: I'm Alexa.
3: I'm a student.
1: Yes, I'm a student.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오르가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르간을 치면서 또 그 파이프의 조합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소리를 섞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를 또 증폭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작곡을 공부하면 지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곡도 만들고 네가 만들어낸 곡을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니 그 재미가 더 크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곡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휘도 같이 하고 연주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장점은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색깔, 음악적인 요구를 너무 잘 알지요. 연주 무대의 그 실제적인 그 경험들, 또 아니면 그 곡을 올렸을 때의 연주의 효과들, 그다음 관객들의 반응들을 많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 예측들을 곡의 역으로 담아내는 것에 훨씬 더 수월한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나는 2021년 쓴 작품이에요. 저는 딸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둘째 딸이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독일 그 하노버 앙상블의 그 한스 크리스티안 오일러라는 지휘자 선생님이 제가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곡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악기들을 같이 하는 곡을 썼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곡을 쓸까? 작곡가는 이제 뭐 그런 요청들이 올 때 어떤 컨셉을 잡을까? 무엇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까?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의 아이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에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민하거든요. M-I-N-H-A. 작품 이름은 민하라고 적게 됐죠. 녹턴 시리즈는 제가 2008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리아리라는 바이올린 피아노의 듀오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현대음악이다라는 것의 틀을 좀 벗어나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담아내는 곡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고 드라이 포레스트는 2012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의 3중주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쓰기 바로 한 해 전에 독일에 연주회를 갔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밤, 깜깜한 밤에. 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미세한 불빛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경험들을 담아서 녹턴 앤 더 포레스트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숲속의 녹턴인데 녹턴은 이제 야상곡이라서 밤에 누군가를 그리는 뭐 그런 곡들이에요. 그리워 그리움을 담는 노래들 이게 녹턴인데 드라이 포레스트라고 저걸 정한 것은 그냥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 너무 절실해서 메마른 것 같다. 그 숲속 안에는 그 정령들의 그 잔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곡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께서 본인 아들이 사형 언도받은 날, 또 그 본인의 아들이 입국할 마지막 옷을 수의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거죠. 그 편지에는 그 아들아, 그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 너는 대한의 아들이다라고 그 써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제 내용을 전개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는데.

찬설이는 우리나라 테너 중에 배재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수술하다가 목을 상하게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다시 재기하셔서 노래하고 계시는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노래하는, 독창하는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호흡의 길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소리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춤 제작한 노래예요.

찬설이라는 것은 차가운 서리가 저는 그 제 마음에 영감을 준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돌아나가는 그 시간에 아, 그리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0: 물숨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거센 삶을 살아온 해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곧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1: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통해서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 느낌 속에 그 희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를 갖기도 하고 잠시 숨을 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곡의 매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New life is born. It struggles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and willingly sacrifices its life for the young. Yet, the sea remains as it has always been. Jeju's uneven rocky seabed, formed by past volcanic activity, serves as an ideal spawning ground for fish. White-saddled reef 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 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이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이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를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 wrasse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의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팬이에요.
1: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
0: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학교 접했죠?
1: 네, 학교 졸업했어요.
0: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1: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씨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0: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0: 살아남았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0: 영어로 자기소개.
1: 네. Hi, my name is Jenny Pai.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1: 아기가 올 줄 몰라.
2: 첫 게스트부터.
1: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3: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1: 니콜.
0: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3: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
1: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3: 야.
0: 글로벌 역시.
1: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3: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1: 캐대원.
3: 맞아요.
1: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0: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3: 네, 완전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3: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1: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0: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3: 환영하죠.
0: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1: 여기로?
0: 이쪽으로.
1: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대원으로 바뀌어 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이모는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어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아~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속힌? 보라색도 있고.
1: 아~ 네 그리고 여기 눈
0: 좀 찍어줄게. 어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끄만 붙이면 네.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 안 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0: 립으로.
1: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2: 그러면은
0: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와,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네,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어,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Здравствуй.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그러니까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0: 그래요?
2: 간질간질.
0: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 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오.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오,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빙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와, 이렇게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리본이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0: 핑크랑
2: 건가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초록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2: 오.
0: 하이라이터 정말
3: 입은 반짝이는 게 필요하다.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오,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저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트는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예쁜데?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1: 맞아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가자. 바꿔드릴 겁니다.
1: 가자
2: 너무 기대되는데?

0: 이렇게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매초회가 낼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로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해요. 와!
0: 아,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게 하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3: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0: Serbia, with the two countries continuing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Our team also wanted to find out how researchers from the two countries are cooperating in the field. So we connected via video call with a professor who had worked with Chilean researchers in the field to hear more about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le.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해안자수생태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0: Professor Kim has studied how Antarctic marine benthic ecosystems respond to the retreat of glaci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or this research, he spent 3 years collecting data in Antarctica, beginning in 2017.
1: 극지연구소에서 꾸린 연구팀에 칠레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때 그 큰 빙붕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빙붕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하는 영향들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같이 연구팀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빙하가 이제 후퇴되면 사실 염분의 변화도 생기고 담수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수온도 변화가 생기고 탁도도 많이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1차적으로 플랑크톤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사생물 입장에서는 이 플랑크톤들이 사실 먹이 역할을 합니다. 칠레분들 중에 그때는 이제 플랑크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타셨었는데 이 칠레분들이 이 플랑크톤들의 생태 변화를 규명을 해주면 저는 거기에 연계되는 저사생태계의 영향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0: Korea and Chile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Antarctica. One example is the Chile-Korea Antarctic Cooperation Center established in 2016. To learn more about the center, we spoke with Jin Dong-min, who served as its first director.
2: 1988년 최종과학기지를 설치를 하면서 칠레와 남극에서 협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남극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2015년에 양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 정상회의의 의제로 남극 협력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의 논의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극지연구소와 칠레 남극연구소가 협의를 해서 푼타 아레나스에 한칠레 남극협력센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0: To reach King Sejong Station, one must first pass through Punta Arenas, Chile. As the main gateway to the station, it has also given rise to some memorable stories between Korea and Chile.
3: We cooperate together in science, but also in logistics. I mean, we support, happy to support our Navy, the needs of the King Sejong bases. And just to tell you a story, during the pandemic,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Antarctica and Chile, except for one ship, Navy ship, that moved people and supply between Antarctica and Chile. What happened that the King Sejong base ran out of kimchi, so they called the Chilean Navy if they could find a solution. The Chilean Navy took contact with people in Punta Arenas, where the base is, and they found a lady who did kimchi. So the next trip, the Chilean Navy brought kimchi produced in Punta Arenas by this lady to the King Sejong base. So that's the kind of cooperation that we have. We can change in our lives, but we also can share kimchi and others between Chile and the bases in Antarctica.
0: This past July,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Chile. At the Korea-Chile summit,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ake their Antarctic research partnership a step further.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nd the Chilean Antarctic Institute also renewed thei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polar research projects.
4: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남극 기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칠레 측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늘만큼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 읽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식탁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긴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고.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팩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리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긴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0: Aww, the two people are really trying to get to know each other. When you introduce yourself to someone, in Korean, you say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or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If the word that comes before ends in a consonant, you use 이에요. If it doesn't, you use 예요. Repeat after me.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Or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You can add any word that describes you in the blank to make a simple self-introduction. How about starting with names? I'm Peter, or 피터 in Korean, so there's no consonant. So I would say 저는 피터예요. 저는 피터예요. 저는 피터예요. Since Alexa doesn't have a consonant at the end, it would also be 저는 알렉사예요. 저는 알렉사예요. 저는 알렉사예요. Since Aaron does have a consonant at the end, it would be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can be used in all sorts of ways. Fill in the blank to introduce your job or nationality. For example, I'm a student.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inger. 저는 가수예요. 저는 가수예요. I'm British.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I'm Korea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Simple, right? Take a look at how to use these expression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once more.
1: Your name is what?
2: 저는 아론이에요.
1: 저는 알렉사예요. 학생이에요?
2: 네, 저는 학생이에요.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속공예가 황혜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놀이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에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해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 은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얏 금잔은 한국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얏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에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에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의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네, 전재숙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몽골이라고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말을 탄 유목민이 그 천에 세워진 모토롤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이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회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원은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어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연 깃든 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적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어워에 올려진 그 많은 지전들을 손대는 손길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밀스런 돼지는 오만해 보였다.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네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 세계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

0: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 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거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뜨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몸을 썼는데 저기 몸을 놔줍니까? 묵밥이나 쏘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하고 한약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 있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 갖고서는 맛있는 간 쪽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건데 그랬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거는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계렴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젖어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젖어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젖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젖어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 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랬을 때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별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목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번 먹고 두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었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편량념 많았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뭐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걸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0: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하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쟤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 애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 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고 개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쏘.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안한 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써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께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하지. 할머니도 했겠죠. 오래됐지.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해 먹고, 팥이 해 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지.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하지만.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삭 파랗더라 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요. 그래, 자꾸 주요.

덩어리가 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좀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하면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시는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 하면은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한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하는 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에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 했지. 그건 그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하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모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아.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0: 그지?
1: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아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건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0: 안녕하세요.
1: 와.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행복한 동행회 진행을 맡게 된 박권입니다.
2: 국악 가수 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악 가수 권미 씨는 뭐 네. 별명이 팔방미라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네.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영화 밀수에 이 네, 노래를 네. 아실까요?
1: 예, 예.

0: 이렇게 이야. 노래도 되고요. 네. 어,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 뭐 소리 같은 것도 원래 소리 하셨으니까.
0: 아, 소리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소리도 됩니다.
1: 네. 아니 저는 많은 분들이랑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주크 박스처럼.
0: 아 그럼요. 누르면 나옵니다. 어,
1: 그냥 막 나오시네요.
0: 아 그럼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 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팔방미 우리 권미 씨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0: 네.
1: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0: 그럴까요?
1: 자 환절기에는 무조건 면역력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2023 가을 음악회 이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들의 체력도 좀 올려드리고 면역력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팀이 준비하고 있죠?
0: 맞습니다. 배띠우라 여러분 첫 무대 기대되시죠? 추다해 차지스 리추얼 댄스입니다.
1: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통 음악인 굿 음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밴드 사운드와 재밌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게 저희가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명도 빌어드리고 복도 빌어드리고 돈도 빌어드리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빌어드리는 애허리 쓴 거야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허리 쓴 거야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명과 복과 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음악으로 다 가져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또 안 좋은 것들은 요 소리에 또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싹싹 비시면서 이 방울 소리에 한번 다 털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것들만 재수만 열어드리겠습니다.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리면서 저희 추다의 차지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릴게요.

0: 앉아서 듣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떨 제가 떨리죠?
1: 그러게요. 나도 같이 떨었잖아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우리 저 우리 음악 예? 네. 우리 또 무속 음악
0: 맞습니다.
1: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참 그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또 행사를 하러 가면
0: 우리 둘이요?
1: 우리도 가면 네. 이 깃털 하나씩 꼽읍시다.
0: 저 빨간 색깔로요.
1: 이게 완전 시선을 네. 딱 사로잡네요.
0: 정말 너무 멋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네. 음악 자체가 주는 그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음악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여러분 좋으셨나요?
1: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네.
0: 맞습니다.
1: 자, 애구는 묻어버리고 2023 이 가을에 가을 행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배로 받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광주하면 또 무등산이 최고인데요. 얼마 전 무등산 정상인 인왕봉이 5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광주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오래된 염원 중에 하나가
0: 네.
1: 무등산 인왕봉이 이제 개봉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무등산이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0: 네.
1: 지정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0: 그렇군요.
1: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네. 제가 그때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0: 리포터를 하셨어요?
1: 예, 그때 네네. 이제 제가 취재를 방송국에서 갔다가 오. 그게 제 마지막 무등산 간 게 됐어요.
0: 그래서 그러셨구나.
1: 이번에 한번 인왕봉을
0: 오신 김에
1: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내일 한번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살도 좀 빼고
0: 같이 갈까요?
1: 내일은 저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네, 다음 주말에 저는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무등산 하면 산 위에 긴 바위가 가지를 뻗은 것처럼 수십 개나 공중에 쭉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이 모습을 보고 무등산은 지극히 준엄한 광주의 진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좋은 사람과 또 함께
0: 그렇죠.
1: 동행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 광주 국악방송이 준비한 2023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즐겨주신다면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추다의 차지스가
0: 네.
1: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0: 그렇죠. 차지해버렸어요.
1: 네,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펑크 음악 국악에 이어서
0: 네.
1: 이번에는 또 전자 음악을
0: 맞습니다.
1: 국악에 접목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검은고와 전자 음악의 만남, 일렉트리의 청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우리 국악도 그렇고 우리 국악기도 그렇고요. 은근히 재즈나 또는 이런 전자음악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맞아요.
0: 게다가 거문고는 조선 왕들과 선비들이 사랑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그 임금과 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0: 네.
1: 그 영화 왕의 남자 다들 보셨죠? 네, 왕의 남자 보면은 백성들도 다
0: 그렇죠.
1: 임금까지
0: 네.
1: 모두 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 연희가 아닌가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헐씨구 철씨구 치화자 존댓. 박수를
1: 네.
0: 지금처럼.
1: 네.
0: 네.
1: 오늘
0: 쭉
1: 저기
0: 쳐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컨셉이에요?
0: 아, 오늘
1: 네, 오늘
0: 컨셉입니다.
1: 노래로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0: 맞습니다.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희꾼들, 젊은 연희꾼들의 뛸판, 놀판, 살판 나는 한판, 연희컴퍼니 유희의
1: 네.
0: 원풀입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엽쇼! 연희컴퍼니 유이가 만인강과 만고복덕을 대상같이 누리두둥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젊은 연희꾼들의 연희 한판, 연희 컴퍼니 유희의 원풀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와, 저 반했어요.
1: 어떤 점에 또 반했어요?
0: 우선은 수트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희망찬 파랑색이었고요.
1: 그래요.
0: 제가 보면서 돌고래떼 가족 같은데? 넓은 바다를 가족끼리 막 헤엄치다가 움파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를 돌려서 연주하는 거 봤어요? 채를 바꿔가지고 난 처음 봤잖아.
0: 조마조마 해가지고 어쩌고 어떡하나.
1: 그러니까 막 장구 채가 깽가리로 가 있고 깽가리 채가 장구로 가 있고 막.
0: 아니 깽가리를 진짜로 치면 어떡하자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면 막 이게 털도 막 떨어지고.
0: 맞아요.
1: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0: 그 와중에 또 저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귀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1: 나 처음 봤잖아.
0: 저도
1: 오늘 처음 먹는 게 맞네요.
0: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 즐기고 계신가요?
1: 소리 질러!
0: 흥겨우신가요? 이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함성! 와,
1: 야, 좋습니다.
0: 즐기고 계십니다.
1: 네. 자, 우리에게는 진짜 그 추임새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추임새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얼쑤.
0: 얼씨구.
1: 좋다.
0: 좋다.
1: 뭐 이런 거 있고.
0: 또 뭐 있죠?
1: 예, 뭐 이제 우리 뭐 팔방미한테는 뭐 예쁘다.
0: 예쁘다.
1: 예, 저는 뭐 없어요?
0: 어떻게 잘생겼다. 우리 한번 크게 해줍시다. 시작. 잘생겼다.
1: 아이 고마워요.
0: 이렇게 좋아할 수가.
1: 네,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쑤 한번. 자, 따라해보세요. 얼쑤.
0: 얼쑤.
1: 좋다.
0: 좋다.
1: 얼씨구.
0: 얼씨구.
1: 지화자.
0: 지화자.
1: 아 좋네요.
0: 와, 힘이 빠지네요.
1: 이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공연 볼 때 또 공연하는 우리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0: 그렇죠. 즐기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추임새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연주를 하시는 우리 연주자들도 추임새를 들으면
1: 맞아요.
0: 힘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박수 치고 함성하는 것도 좋지만
0: 맞습니다.
1: 우리랑 이렇게 연습한 추임새를 하면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마지막 동반자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밴드 악단 광칠입니다.
1: 와대보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하리? 전남친에게 전화를 걸면 어떠하리? 회사에 안 가고 회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면 어떠하리? 걔가 좀 지지면 어떠하리? 이런 일 어떠하리? 저런 일 어떠하리? 배꼽 빠지게 웃어 만들 어떠하리?

0: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1: 정말 흥도 네. 넘치시고 오늘 관객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2: 150, 200점.
1: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네. 행복한 동행 방금 정말 열광의 무대로 그렇죠. 만들었던 악단 광칠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세이 호 세이 호호호 세이 호호
1: 허허!
2: 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만큼 즐거웠다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은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둥글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 맞아요. 자, 이 동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또 함께하는 게
1: 네.
2: 누군가와 또 함께한다는 거 이게 그렇지.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남은 가을, 겨울 여러분들 쭉 행복한 동행 그리고 건강한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광주 국악방송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1: 네.
2: 방송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국악방송과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가수 권미희
2: 그리고 박권희였습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And in the field of Antarctic research, Chile remains a key partner for Korea, with the two countries continuing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Our team also wanted to find out how researchers from the two countries are cooperating in the field. So we connected via video call with a professor who had worked with Chilean researchers in the field to hear more about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le.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해양자사생태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0: Professor Kim has studied how Antarctic marine benthic ecosystems respond to the retreat of glaci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or this research, he spent 3 years collecting data in Antarctica, beginning in 2017.
1: 극지연구소에서 꾸린 연구팀에 진료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때 그 큰 빙붕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빙붕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하는 영향들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같이 연구팀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빙하가 이제 후퇴되면 사실 염분의 변화도 생기고 담수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수온도 변화가 생기고 탁도도 많이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1차적으로 플랑크톤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사생물 입장에서는 이 플랑크톤들이 사실 먹이의 역할을 합니다. 칠레 분들 중에 그때는 이제 플랑크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타셨었는데 이 칠레 분들이 이 플랑크톤들의 생태 변화를 규명을 해주면 저는 거기에 연계된 저사생태계의 영향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0: Korea and Chile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Antarctica. One example is the Chile-Korea Antarctic Cooperation Center established in 2016. To learn more about the center, we spoke with Jin Dong-min, who served as its first director.
2: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설치를 하면서 칠레와 남극에서 협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남극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2015년에 양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 정상회의의 의제로 남극 협력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의 논의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극지연구소와 칠레 남극연구소가 협의를 해서 푼타 아레나스에 한칠레 남극협력센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0: To reach King Sejong Station, one must first pass through Punta Arenas, Chile. As the main gateway to the station, it has also given rise to some memorable stories between Korea and Chile.
3: We cooperate together in science, but also in logistics. I mean, we support, happy to support our Navy, the needs of the King Sejong bases. And just to tell you a story, during the pandemic,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Antarctica and Chile, except for one ship, Navy ship, that moved people and supply between Antarctica and Chile. What happened that the King Sejong base ran out of kimchi, so they called the Chilean Navy if they could find a solution. The Chilean Navy took contact with people in Punta Arenas, where the base is, and they found a lady who did kimchi. So the next trip, the Chilean Navy brought kimchi produced in Punta Arenas by this lady to the King Sejong base. So that's the kind of cooperation that we have. We can stud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our lives, but we also can share kimchi and other supplies between Chile and the bases in Antarctica.
0: This past July,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Chile. At the Korea-Chile summit,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ake their Antarctic research partnership a step further.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nd the Chilean Antarctic Institute also renewed thei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polar research projects.
4: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3: 오! 오픈 찬스.

저는 어렸을 때그 오르가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르간을 치면서 또 그 파이프의 조합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소리를 섞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를 또 증폭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작곡을 공부하면 지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곡도 만들고 네가 만들어낸 곡을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니 그 재미가 더 크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곡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휘도 같이 하고 연주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장점은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색깔, 음악적인 요구를 너무 잘 알죠. 연주 무대의 그 실제적인 그 경험들, 또 아니면 그 곡을 올렸을 때의 연주의 효과들, 그다음 관객들의 반응들을 많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 예측들을 곡의 역으로 담아내는 것을 훨씬 더 수월한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나는

주로 나의 이야기를 할까 뭐 이랬는데 그때 저의 아이를 좀 우는 마음에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민하거든요. M-I-N-H-A 작품 이름은 민하라고 적게 됐죠. 녹턴 시리즈는 제가 2008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리아리라는 바이올린 피아노의 듀오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현대음악이다라는 것에 틀을 좀 벗어나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담아내는 곡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고 드라이 포레스트는 2012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의 3중주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쓰기 바로 한 해 전에 독일에 연주회를 갔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밤, 깜깜한 밤에. 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미세한 불빛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경험들을 담아서 녹턴 in the forest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숲속의 녹턴인데 녹턴은 이제 야상곡이라서 밤에 누군가를 그리는 뭐 그런 곡들이에요. 그리워와 그리움을 담는 노래들 이게 녹턴인데 드라이 포레스트라고 저걸 정한 것은 그냥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 너무 절실해서 메마른 것 같다. 그 숲속 안에는 그 정령들의 그 잔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곡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께서 본인 아들이 사형 언도받은 날 또 그 본인의 아들이 입국할 마지막 옷을 수의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거죠. 그 편지에는 그 아들아 그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 너는 대한의 아들이다 라고 그 써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제 내용을 전개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는데.

찬설이는 우리나라 테너 중에 배재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수술하다가 목을 상하게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다시 재기하셔서 노래하고 계시는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노래하는 독창하는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호흡의 길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소리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춤 제작한 노래예요.

제 마음에 영감을 준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돌아나가는 그 시간에 그리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0: 물숨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거센 삶을 살아온 해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곧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1: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통해서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 느낌 속에 그 희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를 갖기도 하고 잠시 숨을 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곡의 매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태식이 처음 시온을 만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그때 태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형네 집에서 잠시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태식과 8살 차이가 나는 형은 일을 시작한 이후 착실히 돈을 모아 비교적 일찍 집을 장만했고 몇 년째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쩌면 내내 혼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지었다기보다는 그는 형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시온을 보고 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 놀랍기는 했으나 시온의 얼굴과 분위기를 파악하자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과 어울린다기보다 형은 저 사람에게 왠지 약했을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떨어져 지낸 기간도 길었고 나이 터울도 컸고 태식이 초등학생일 때 형은 고등학생이었으니 사이가 나쁘다기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형제 관계였다. 그런데 시온을 보자 태식은 한 번에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형은 저 사람에게 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시온도 마찬가지였는데 태식은 조금 놀란 정도였다면 시온은 어땠을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나 알 수 없었다. 조금 놀란 정도였을지 공포스러웠을지 혹은 본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설득을 하느라 긴장되었을지 아무튼 태식이 기억하는 시온은 마지막에 가까웠던 것 같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잠시 살피다 자신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확인한 후 자신이 누구인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쉰 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보통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 터울이 대략 10살 가까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온은 언젠가 형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아, 이게 제가 요새 동면을 주제로 단편을 몇편 쓰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겨울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추워지면 좀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이게 겨울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지을 때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은 한 번에 생각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확 떠오르는 제그 제목들이 좀 나중에 지나서도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은데, 딱히 막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뭐를 막 보여주진 않아도 약간 분위기 정도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파일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명 정할 때딱 떠오르는 거를 썼는데 그게 좋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좀 두리뭉술한 제목? 약간 뭐 공원에서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작품이랑 아예 상관이 없지도 않은데, 또막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뭔가를 파일명으로.

지어놨다가 끝까지 이제 못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나 책 낼 때쯤에 또 고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정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설 제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근데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또 산만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기보다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만 딱 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되게 좋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가다가 이제 걷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되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산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아 이런 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길 또 가보고, 같은 데를 여러 번 가보면서 반복적으로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장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쌓이면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디서든 책이라는 걸 냈을 때 반응이라는 거는 쓴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냥 뭐 외부로 찾아보고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 정도를 아는 건데,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고, 일단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분들이나 아니면 역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내가 한국어로 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실 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 그리고 모르겠네요, 이게 단편이 영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영미권 독자분들 만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겨울이 힘든 분들이 읽고 약간의 좀 편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몸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많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독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설들이 있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이런 걸 쓰고 싶어, 이런 걸 써야겠다,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실제 요즘 한국 소설들, 한국 문학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번역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각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번역원이나 뭐 기타 어떤 에이전시들이나 어떤 이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라기보단 좋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0: 고향이 여기예요.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이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로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예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 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 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해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군데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0: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1: 예.
0: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한번 뒤집어 주시면 이게 떡이 다 쪄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분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을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줘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각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거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네.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이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원로목계에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0: 여기서 나서 내가 9대째사니까 선대 어른들도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6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큰 거는 한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목계 와서 거기가 자연. 목계 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목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못 가요, 여기는. 잘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계집 짓는다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계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사람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논의에서 계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야.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잘해 먹여야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준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 보도는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했는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단 비가지고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 된다고. 훌칠하려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드릴방 하나 이런 데다 찌워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후파시 그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그루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뽀뽀다 저 해가지고 쥐어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전 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물 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루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일본은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저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저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풀어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좀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 그냥.
1: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와.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행복한 동행회 진행을 맡게 된 박권입니다.
0: 국악 가수 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악 가수 권미 씨는 뭐 네. 별명이 팔방미라고 들었어요.
0: 아, 제가 네.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영화 밀수에 이 네, 노래를 네. 아실까요?
1: 예예.

0: 이렇게 이야. 노래도 되고요. 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 뭐 소리 같은 것도 원래 소리 하셨으니까.
0: 아 소리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소리도 됩니다.
1: 네. 아니 저는 많은 분들이랑 진행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주크박스.

0: 그럼?
1: 아 그럼요. 누르면 나옵니다.
0: 어, 그냥 막 나오시네요.
1: 아 그럼요.
0: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 볼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팔방미 우리 권미 씨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1: 네.
0: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1: 그럴까요?
0: 자, 환절기에는 무조건 면역력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네.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2023 가을 음악회 이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들의 체력도 좀 올려드리고 면역력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팀이 준비하고 있죠?
1: 맞습니다. 배 띄워라 여러분 첫 무대 기대되시죠? 추다해 차지스 리추얼 댄스입니다.
0: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통 음악인 굿 음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밴드 사운드와 재밌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게 저희가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명도 빌어드리고 복도 빌어드리고 돈도 빌어드리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빌어드리는 애허리 쓴 거야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허리 쓴 거야 들려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진짜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명과 복과 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음악으로 다 가져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히려 또 안 좋은 것들은 요 소리에 또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싹싹 비시면서 이 방울소리에 한번 다 털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것들만, 재수만 열어드리겠습니다.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리면서 저희 추다의 차지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비나수 플러스 들려드릴게요.

0: 뒤에서 듣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떨 제가 떨리죠?
1: 그러게요. 나도 같이 떨었잖아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우리 저 우리 음악 네. 우리 또 무속 음악
0: 맞습니다.
1: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참 그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또 행사를 하러 가면
0: 우리 둘이요?
1: 우리도 가면 네. 이 깃털 하나씩 꼽읍시다.
0: 저 빨간 색깔요.
1: 이게 완전 시선을 네. 딱 사로잡네요.
0: 정말 너무 멋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네. 음악 자체가 주는 그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음악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여러분 좋으셨나요?
1: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0: 네. 맞습니다.
1: 자, 애구는 묻어버리고 2023 이 가을에 가을 행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배로 받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광주하면 또 무등산이 최고인데요. 얼마 전 무등산 정상인 인왕봉이 5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광주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오래된 염원 중에 하나가
0: 네.
1: 무등산 인왕봉이 이제 개봉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무등산이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0: 네.
1: 지정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0: 그렇군요.
1: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네. 제가 그때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0: 리포터를 하셨어요?
1: 예, 그때 네네. 이제 제가 취재를 방송국에서 갔다가 오. 그게 제 마지막 무등산 간 게 됐어요.
0: 그래서 그러셨구나.
1: 이번에 한번 인왕봉을
0: 오신 김에
1: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내일 한번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살도 좀 빼고
0: 같이 갈까요?
1: 내일은 저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네, 다음에 조만간에 저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무등산 하면 산 위에 긴 바위가 가지를 뻗은 것처럼 수십 개나 공중에 쭉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이 모습을 보고 무등산은 지극히 준엄한 광주의 진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좋은 사람과 또 함께
0: 그렇죠.
1: 동행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광주 국악방송이 준비한 2023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즐겨주신다면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추다의 차지스가
0: 네.
1: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0: 그렇죠. 차지해버렸어요.
1: 네,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펑크 음악 국악에 이어서
0: 네.
1: 이번에는 또 전자 음악을
0: 맞습니다.
1: 국악에 접목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검은고와 전자 음악의 만남, 일렉트리의 청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우리 국악도 그렇고 우리 국악기도 그렇고요. 은근히 재즈나 또는 이런 전자음악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맞아요.
0: 게다가 거문고는 조선 왕들과 선비들이 사랑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그 임금과 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0: 네.
1: 그 영화 왕의 남자 다들 보셨죠? 네, 왕의 남자 보면은 백성들도 다
0: 그렇죠.
1: 임금까지
0: 네.
1: 모두 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 연희가 아닌가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헐시구 철시구 치화자 존댓. 박수를
1: 네.
0: 지금처럼.
1: 네.
0: 네.
1: 오늘
0: 쭉
1: 저기
0: 쳐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컨셉이에요?
0: 아, 오늘
1: 네, 오늘
0: 컨셉입니다.
1: 노래로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0: 맞습니다.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희꾼들, 젊은 연희꾼들의 뛸판, 놀판, 살판 나는 한판, 연희컴퍼니 유희의
1: 네.
0: 원풀입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엽쇼! 연희 컴퍼니 유이가 만인 강가 망고 복덕을 대상같이 누리도 동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젊은 연희꾼들의 연희 한판, 연희 컴퍼니 유희의 원풀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와, 저 반했어요.
1: 어떤 점에 또 반했어요?
0: 우선은 수트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희망찬 파랑색이었고요.
1: 그래요.
0: 제가 보면서 돌고래떼 가족 같은데? 넓은 바다를 가족끼리 막 헤엄치다가 움파움파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를 돌려서 연주하는 거 봤어요? 채를 바꿔가지고 난 처음 봤잖아.
0: 조마조마해가지고 어쩌고 어떡하나.
1: 그러니까 막 장구 채가 깽가리로 가 있고 깽가리 채가 장구로 가 있고 막.
0: 아니 깽가리를 진짜로 치면 어떡하자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면 막 이게 털도 막 떨어지고.
0: 맞아요.
1: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0: 그 와중에 또 저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귀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1: 나 처음 봤잖아.
0: 저도요.
1: 오늘 처음 보는 게 맞네요.
0: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 즐기고 계신가요?
1: 소리 질러!
0: 흥겨우신가요? 이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함성! 와,
1: 야, 좋습니다.
0: 즐기고 계십니다.
1: 네. 자, 우리에게는 진짜 그 추임새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추임새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얼쑤.
0: 얼씨구.
1: 좋다.
0: 좋다.
1: 뭐 이런 거 있고.
0: 또 뭐 있죠?
1: 예, 네, 뭐 이제 우리 뭐 팔방미한테는 뭐 예쁘다.
0: 예쁘다.
1: 예. 네, 저는 뭐 없어요?
0: 어떻게 잘생겼다. 우리 한번 크게 해 줍시다. 시작. 잘생겼다.
1: 아이 고마워요.
0: 이렇게 좋아할 수가.
1: 네,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쑤 한번. 자, 따라해 보세요. 얼쑤.
0: 얼쑤.
1: 좋다.
0: 좋다.
1: 얼씨구.
0: 얼씨구.
1: 지화자.
0: 지화자.
1: 아 좋네요.
0: 힘이 빠지네요.
1: 이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공연 볼 때 또 공연하는 우리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0: 그렇죠. 즐기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추임새로 함께하시고 그리고 또 연주를 하시는 우리 연주자들도 추임새를 들으면
1: 맞아요.
0: 힘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함성하는 것도 좋지만
0: 맞습니다.
1: 우리랑 이렇게 연습한 추임새를 하면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마지막 동반자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밴드 악단 광칠입니다.
1: 와대보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0: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1: 정말 흥도 네. 넘치시고 오늘 관객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2: 150, 200점!
1: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네. 행복한 동행 방금 정말 열광의 무대로 그렇죠. 만들었던 악단 광칠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세이호! 세이호호호! 세이호호!
1: 허!
2: 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만큼 즐거웠다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은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둥글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 맞아요. 자, 이 동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또 함께하는 게 네. 누군가와 또 함께한다는 거 이게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남은 가을, 겨울 여러분들 쭉 행복한 동행 그리고 건강한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광주 국악방송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네. 방송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국악방송과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가수 권미희
2: 그리고 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1: 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을 되돌리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주의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
0: 안 가봤잖아.
1: 빛보다 빨리? 어.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0: 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데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1: 어, 우선 상대성 이론을 알려면 되게 이상한 걸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불변이다.
0: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1: 광속 불변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냥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생각해봐. 너가 공을 던져. 그러면 공이 뭐 얼마나 속도로 날아갈 거 아니야.
0: 속도가 있겠지. 어.
1: 근데 너가 굉장히 빠른 기차 위에서 던져. 그러면 너 공의 속도가 그만큼 더 가속돼야 될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렇지. 더해질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게 상식적으로.
0: 반대면 줄을 거고.
1: 반대면 줄 거고.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내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켜서 빛을 쏠 때도 광속으로 가고 기차 안에서 빛을 쏴도 광속으로 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빛을 쏴도 정확히 또 광속으로 가. 항상 광속으로 가. 되게 이상하지. 이게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줄게.
2: Let's do a crash experiment. If the speed of light is not a universal constant, what would happen? Opposite where I am standing, a red car is speed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At the same time, a blue car coming from the right is travel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too. Then the two cars crash right before my eyes.
1: But 현실적으로 이 나한테 다가오는 차에서 쏘는 빛은 시속 100km 더하기 빛의 속도까지.
0: 그렇지.
1: 수직으로 온 애는 그냥 빛의 속도까지야.
0: 그렇지.
1: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정확히 다가오는 자동차 A라고 할 때 수직으로 온 자동차 B라고 할게. 그 A의 빛이 나한테 더 빨리 오겠지.
0: 빨리 와야 우리 상식으로는 더 빨리 와야지 나한테.
1: 예, 자동차 B는 더 늦게 도착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동차 교차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굉장히 작아. 거의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나한테 천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일어나서 쳐 있어. 내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그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If the speed of light were not a universal constant, the light from the red car should travel 100 kilometers per hour faster than the light from the blue car. Then if we were to apply this speed gap to a cumulative 10 million light years, then the red car would reach the intersection a year before the other car. If I had observed this crash 10 million light years away, the crash would not have happened, which is quite strange indeed.
1: 말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은 일정하다.
0: 광속은
1: 나한테 수직으로 다가온 애, 나한테 정면을 다가온 애도 그렇고 수직으로 가는 애도 광속은 일정하다.
0: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사람이 헷갈리지 말라고.
1: 헷갈리지 말라고.
0: 헷갈리지 말라고.
1: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어떤 관찰자에게는 나고 어떤 관찰자는 안 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여 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0: 시간 지연.
1: 시간 지연.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가.
0: 빨리 움직이면.
1: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빛도 빛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야 돼.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가 해볼게.
0: 기차?
1: 저기 와봐.
2: Let's measure time inside a train by using light. First, we'll assume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Now, an observer outside of the train We'll also assume that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inside the train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s. The trajectory of the laser beam in that 1 second will look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server's location.
1: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똑딱. 기차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똑딱.
0: 아, 그래야 두 관찰자가 빛속도
1: 인정해지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0: 고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1: 지금 이해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벌어져. 뭐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 칠게. 굉장히 광속에 99.99999%야.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
0: 그렇지.
1: 똑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네.
1: 굉장히 느리게 되고 빛의 속도 도달을 했다 해볼게. 그러면 그 상태는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안 가. 무한대가 돼.
0: 그렇겠네.
1: 똑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시간이 안 가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방송으로 가면 돼.
0: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해?
1: 그러게 말이야. 너가 기차 안에 있으면 너한테는 일은 다 벌어지는 것 같아.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가고 싶다 쳐도 너가 광속으로만 갈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
0: 시간이 멈추니까.
1: 시간이 멈추니까. 아.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별 A에서 별 B까지 가는데 천만 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한테는 0.1초도 안 걸리게 돼. 그러니까 우주 여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0: 아,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가령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뭐 별 보면 어떤 별은 뭐 몇 광이 몇 만 광년이니 한참 멀고 뭐 한데 우리가 이 우주선이라 하대에만 멀쩡하다면 갈 수 있는 거네.
1: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체는
0: 질량이 있는 물체.
1: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처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무한의 에너지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지.
0: 그러면 이런 거야? 빛의 속도로 가잖아.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1: 질량이 없기 때문이지. 아.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우리는 빛의 속도로 못 가지만
0: 못 가는구나.
1: 질량이 없는 빛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0: 재밌네.
2: Why can't an object with mass reach the speed of light? It's due to energy. Energy is required to move a non-moving object. A person who is standing still needs calories to walk. A car in park mode needs fuel to start moving. To move at speed, more energy is required. In addition,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bigger its mass grows. Even if we were to use all the energy in the universe, it is impossible for an object to reach the speed of light. 사람들이 knowing that light speed is unattainable, we keep dreaming about it.
1: 다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을 하고 싶잖아. 보통 시간 여행하면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과거로 간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후회하는 게 있어서.
0: 후회하는 게 있어서.
1: 그래서 항상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묻거든. 근데 과거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0: 거의 불가능해?
1: 거의 불가능해.
0: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1: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웜홀이라는 게 있어.
0: 아니 그 무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웜홀 아니야?
1: 맞아. 웜홀이야. 웜홀은 사실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어. 검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0: 돌아가야지.
1: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빛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지.
3: 그렇지.
1: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요. 이게 시공간이거든, 이 표면이. 근데 시공간 사이로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여기로
0: 관통하는
1: 지하철처럼 웜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겠지. 특히 이걸 구부려. 이걸 이게 신축성 있는 공이라 생각해.
0: 그래? 그리고 바짝 구부리면
1: 바짝 구부려. 그럼 바로 연결돼.
0: 바로 붙는구나.
1: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과거하고 현재 혹은 현재하고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어.
0: 그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미래가 궁금하거든. 어? 자, 그러면 웜홀이라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웜홀로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야?
1: 미래 갈 수 있지.
0: 웜홀이?
1: 미래 갈 수 있고, 왜냐면 과거 미래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가기려면 웜홀이 필요 없어.
0: 아, 그럼 필요 없어.
1: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0: 아, 빨리 가면 되지.
1: 빨리 여행만 갔다가 다시 오면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년이 지날 수도 있어.
0: 그렇구나.
1: 미래는 괜찮아.
2: It's thanks to Einstein that we can dream about time travel. He redefined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through his two theories of relativity.
0: 상대성이 두 가지야?
1: 두 가지야.
0: 아, 왜냐면 특수랑 일반?
1: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든 게 어떤 것도 빗발을 빠질 수 없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걸 일반화시켰어.
0: 아.
1: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0: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특수 그런 모두 대단해 느껴지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렇진 않은 거야.
1: 특수가 더 대단하고 일반이 평범한 것 같지. 근데 거꾸로야.
0: 아, 이거 거꾸로야.
1: 특수가 더 쉬운 거고.
0: 아, 일반이 더 어려운
1: 거고. 왜냐면 특수는 뭐냐면 등속도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가속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사실 일반상에서는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중력하고 가속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 시공간이 이렇게 딱 평탄해 보이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딱 정렬된 바둑판처럼. 근데 중력이 있으면 태양 같은 무거운 게 있으면 시공간이 막 휘어. 마치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중력이 시공간 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0: 아, 그 좀 어렵네.
1: 어렵지.
2: All objects that have mass produce gravity, and this gravity can bend time and space. Especially massive objects like the sun, which can visibly bend time and space. But there is something that bends space and time far more. It's a black hole, which was successfully photographed for the first time in 2019. A black hole has enormous mass packed into a tiny space.

여기는 미신 공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저쪽에는 방이 하나 있었고. 벽에 이상하게 이렇게 라인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거기가 이렇게 방이었고. 그래서 다, 그때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도 한 보름 정도 혼자 부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칠도 막안돼 있고. 그쪽이 밖에는 벽이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 원래 여기 레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레일을 철거하시면서 벽을 다 부셔놔가지고, 뭐, 테라코트로 해보고, 시멘트로 해보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서, 준영 아주머니한테 낙서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계단 들어오는 입구 막 낙서한 거예요. 원래 메인 입구는 여기예요, 옆에. 네. 근데 사람들이 절로 다니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름 씨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 옮겨야 되는데 직접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러고 거의 수술한 손처럼 이렇게 계시잖아요,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근데 막 하고 같이 막 하다가 그 어느 날 보니까 밴드를 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다쳤냐고, 연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박 썰다가 금방 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도 저랑 취향이, 아니,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연주 하면 되지, 느낌이고. 근데 단지 조금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려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아무래도 옛날보다 몸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상태거나 싫어하는 그게 오면 일단 진짜 몸이 반응해요. 그 바로 공황 상태가 되기도 하고 되게 동물적으로 그 싫어하면 막 현기증도 나고 글자도 막 떠다니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며칠 밤을 새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극장 안에서도 그렇고,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작업하는 동안은 시간이 약간,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에너지랑 물린 시간은. 이거는 증명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달라요. 32 루반덴 브란덴이 그, 브뤼셀에 있는 작은 골목 중에 한 군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비가 보통은 부슬부슬 내리는데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급하게 그 스포츠 용품점 들어가서 가장 싼 우산을 골랐어요. 3유로짜리. 골라서 밖에 오자마자 탁 피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산이. 끝에 딱 체결되는 게 없고 밀어서 이렇게 딱 하면 걸리는데 더 밀면 원래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더 밀었는데 확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막 웃고 저도 당황해서 하는데 다시 이렇게 결속시키면서 아, 이거 내일 연습실에 갖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맑은 날 우산을 챙겨가서 또그 장면도 만들고. 우산, 3유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씨, 우산 잘못 샀어. 라고 됐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무대에서 하면 재밌겠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연습실에서 그렇게 해보고, 재밌다가 돼서, 근데 이 장면만 있으면 분명히 안 쓰겠지? 우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뭘까? 그러면 우산을 계속 쓰고 다니는데 우산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해보자, 뭐.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데 우산 안에서만 비가 계속 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에 쓰여진 거죠. 사실 제가 그비 오는 날 급하게 들어가서 3유로를 주고 우산을 사지 않았다면 안 일어났을 일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거기 그 작품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이제 그냥 약간의 그 의무감이었던 거는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알리고 싶다는
것도 하나 있었고, 다양한 그 춤추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괜찮지 했을 때 방송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 모이니까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나가서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져도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성격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한테 성격 좋 없다면 거짓말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만들려고 너무 높아져 버려서 거기에 차지 않으면 일단 안 들어오게 되는 느낌. 우리 안에서도 할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진짜 재밌어 이게? 이렇게 서울예대 졸업할 때쯤에 거기 김기인 교수님이 더 하고 싶으면 예종을 가라. 그래서 싫어요 했다가 공연 한번 봐라 해서 공연을 봤는데 저기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가 예종이야 이래서 그래서 그럼 갈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돼요?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해서 그러다가 창작과를 들어가게 됐고 학교 다니면서 발견 못했던 외부에 있었을 때 발견 못했던 괜찮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무용할 때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에 누가 잘해? 졸업한 선배 누가 잘해? 갑자기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거다 찾아봤어요. 네. 그 사람 자료들 다 찾아보고 그게 또 아, 이 사람이 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 사람 가르친 사람 누구지? 뭐 약간 그게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술자료관이라고 있어요. 그 예술의 전당 밑에 거기 가면 또그 보는 게다 공짜거든요. 거기 가서 자료들 빌려서 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잘나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럼 음악 CD 빌려가지고 그 MD라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만 녹음되는 거. 그러면 CD를 하루에 몇 장씩 빌려서 그거를 또다 들으면서 다 녹음해서 오늘은 음악을 몇개 훔쳤나 막 이러면서 책도 보고 좋은 구절 있으면 다, 아, 좋은 부분들이나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2003년도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커피 먹자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죠.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커피 잡하는 게 안에 가서 막 주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전 있냐고 물어봐서 동전을 500원짜리 줬는데 150원짜리 커피를 뽑고 또막 얘기하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고 또막 얘기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나오고 잔돈도 안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정신없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돼서 쑥 들어갔는데 저 신기한 사람은 뭐지가 첫 인상이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무대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니 음악은 있을 거야. 대신 사람이 다할 거야. 뭐 이런 무대가 없지만 사람이 다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었고 그 진짜 누군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지? 그 있잖아요. 누구 엄마의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뭐 누구의 친구, 누구의 뭐. 진짜다. 저도 한참 내가 뭐지, 나 누구지, 뭐지 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것들이 교집합이 저예요. 그냥 이렇게 스쳐간 그 교집합이 저지. 그냥 나, 온전한 나 해보면 껍데기 이것밖에 없어요. 몸 밖에. 근데 이 몸도 어제 살아온 것 때문에 오늘의 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스쳐간 거여서,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저것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애초에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이 색깔이 제일 많잖아요. 예.
검은색의 색깔 다른 거 좀 입힌다고 또 그게 또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수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가시죠.
0: 221개나 있다고요?

0: 우와!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1: 대화를 해라.
0: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렇죠.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0: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 예.
0: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네.
3: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3: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성함도?
4: 박태동.
3: 박태동 작가님.
5: 야, 태동하셨다.
3: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4: 그렇죠. 동문이고.
3: 오!
4: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5: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4: 예. 입학을 했어요.
3: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4: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5: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4: 네.
5: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4: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3: 예, 예.
4: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온 거는 쉽죠.
3: 네.
4: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3: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4: 네.
3: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4: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3: 네네네. 네, 네.
4: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3: 네, 네.
4: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보기가 네.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3: 네, 네.
4: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3: 그렇죠.
4: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3: 네.
4: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5: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4: 네.
5: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4: 네.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네.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거기까지 할게요.
1: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2: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3: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4: Today, K-Story brings you the movie Water Lilies. It's a film depicting the growth of young people struggling between their dreams and survival. The highly acclaimed film received official invitations to 65 film festivals across 25 countries. This is the feature film debut of director Lee Chan-ho, lead actresses Lee Hong-yeon and Choi Eun-seo, the performances of supporting actors such as Lee Seung-young and Park In-chul are also impressive.
5: 레슨비가 한 달에 50개.
6: 혹시 알바 구하세요?
7: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모든 것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가요.
5: 나 오늘부터 수현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나 요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6: 나 버릴 거야?
5: 나가라! 너는 왜 다른 사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왜 고통을 안 받냐고!
8: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4: Let's watch the movie Water Lilies together. Two girls manage to make it to Seoul. Hyo-won hopes to be an actress, while Eun-seo quits school and longs for something new.
5: 깜짝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가자.
4: Their friend In-chul will be their guide.
9: 저거 봐, 저거 봐. 저기 완전 높은 건물 있어.
5: 어디 어디 저기?
9: 저렇게 높은 건물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4: Eun-seo is thrilled to see the cityscape, but reality is...
5: 왜?
9: 욕조가 없잖아!
10: 미안하지만 그 돈으로는 욕조가 있는 집을 구할 수 없거든. 여기 서울이야.
4: There's a lot to be desired. They'll crash at In-chul's place their first night.
11: 저기 있는 이불 쓰면 돼. 오디션 주면 잘 돼가?
9: 표정.
11: 어?
9: 표정이 문제야.
12: 봄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하고 어때? 웃기지?
11: 야, 네 표정이 어떠면 뭐 어때냐? 그냥 그게 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4: Several days later, Hyo-won has additions on the strength of In-chul's advice.
9: 네, 동물이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13: 네, 고생하셨어요.
4: But it doesn't look like it went well. Desperation colors her plea.
9: 연출가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네?
4: Veteran actress Seung-yeon keeps an eye on Hyo-won.
9: 선생님.
13: 예, 수고했어요.
4: Meanwhile,
9: 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4: Eun-seo can't let go of her desire for a bathtub.
9: 이거 얼마예요?
11: 2만 원.
9: 2만 원이요?
4: But she's short on cash.
11: 아니래.
14: 은서야, 내가 사줄게.
4: Luckily, Eun-seo gets her longed-for tub.
9: 언니, 어떻게 됐어?
5: 나 이수연 배우님 수업 듣게 됐어.
9: 이수연?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4: Hyo-won becomes a trainee of an actress she has long admired. They share tasty food.
7: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4: And Hyo-won is now part of a performance troupe. Even if they don't have cash to replace light bulbs, they're grateful for their new routines.
9: 언니 학원 가기 잘했다.
4: However,
6: 혹시 알바 구하세요?
15: 시장통에서 누가 알바를 구해?
4: A new life in Seoul is not without challenges.
9: 술 됐잖아, 주문이야.
4: Eun-seo struggles to trudge through part-time jobs that she's legally too young to do.
15: 너 또 실수하면 네 시급에서 간다?
4: And her only comfort is Hyo-won.
9: 무대에선 언니 모습 진짜 멋질 것 같아.
4: Actually,
5: 레슨비가 한 달에 50개.
9: 언니, 내가 돈 벌어서 줄게.
4: She's been helping pay for Hyo-won's acting lessons.
9: 식당에서 일만 해도 며칠이면 번다?
4: Meanwhile, Seung-yeon is becoming increasingly all important to Hyo-won.
7: 연습 잠에 할까?
9: 어, 아니요, 선생님, 얘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빨리 가.
4: In fact,
7: 너 공연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있을래?
4: Because she hopes to be offered even the smallest role, Hyo-won leaves Eun-seo behind.
9: 언니, 언니, 언니.
0: Yet, once at Seon's house, without even realizing it, she gradually becomes a target of exploitation.
7: 나 내 차 지금 대학로 공원 주차장이거든. 나 저녁에 힐링 레슨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갖다 줄래?
0: Hyo-won doesn't know how to drive.
7: 야, 인철아, 너 어디야?
0: So she calls In-chul.
14: 야, 진짜 급한 일인 줄 알고 온 거야. 내가 대리기사야?
0: Sweet, helpful In-chul ends up very upset.
14: 그 사람은 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그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0: But Hyo-won has already pushed her limits in her desperation.
1: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아동석이나 해. 난 배우가 될 거고 내 직업으로 만들 거라고. 네가 하는 일이 직업이냐? 그냥 공부하다뿐이야.
0: As Hyo-won changes in order to survive, Eun-seo, left on her own, crosses a line she should not cross. What kind of ending are they heading toward? Flowers that blossom in murky waters, struggling through growing pains. It is the movie Water Lilie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Water Lilies is a work that effectively captures the grueling realities of youth and the loneliness of human relationships.
16: 세상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좀 쓰러져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 초년생 얘기를 하고 싶었고 청년들에게 마지막하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0: Rookie actor Lee Hong-yeon's realistic acting garnered attention at various film festivals. She says she shares many traits with the character she portrayed.
2: 시골에서 20살 때부터 연기한다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너무나 연기를 생각하는 소원과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갈망이랑 욕심이랑 절실함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기와 어떻게 연결할

0: as rift forms between her and Hyewon, whom she had really.
1: 꿈꾸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언니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같이 서울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감정의 폭풍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격한 감정의 폭을 제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에 약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Inchul supports Hyewon and Eunseo in every way possible, yet he struggles as his relationship goes awry despite his good intentions.
2: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저 남자 인물은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쟤는 그게 좋은 거다. 남이 답답하게 보지만은 차라리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The movie depicts practice for a performer's Anton Chekhov's The Seagull, and its tragic narrative overlaps with the situations faced by Hyewon and Eunseo.
3: 갈매기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한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편의 감정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 영화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연극 갈매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영화도 아마 좋아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This is the movie Water Lilies, about young people on the stage of life and the precarious journey toward independence. The Water Lilies character is spotlighted by K-Story.
4: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0: Burning with a passion to become an actress.
5: 나 오늘부터 수연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0: Hyewon is consistently compromising and facing setbacks. Rookie actress Lee Hong-yeon is said to have nailed it. Delivering a raw, unadorned performance, she portrayed a complex inner world with depth and dimension. She also won awards for acting at overseas film festivals.
6: 시나리오 속에서 그냥 뛰쳐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큰 친구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효용 같았습니다.
0: Experience her raw acting talent. A film that embraces the awkward and precarious nature of youth. This was the movie Water Lilies.

책의 부제는 제가 단 게 아니라 편집자분이 달아주셨어요. 조금 더 책을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달아주셨고, 그 이 에세이 자체가 사실 편집자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제안은 뭐였냐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써줄 수 있겠냐라는 저에게 청탁을 하셨고, 원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경성을 걸으면서 일어나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그걸 좀 확장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뭐 걷고 그 도시에 얽힌 여러 가지 역사, 뭐 사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써내려가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위로에 대해서 사실 쓴 책이다라고 한 말은 일종의 농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책들이, 특히 에세이 장르는 위로나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집중이 돼서 쓰여지고 있고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한계 같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위로보다는 반위로가 아닌가. 근데 이러한 반위로가 제가 쓰고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너가 잘했어, 공감해, 이런 말이라는 것이 사실상 진짜로 독자가 됐건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그냥 동조만 하는, 사실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동조만 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해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신생 분과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동,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중심에 놓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빌리티 자체와 모빌리티라는 학문에서 영감을 받은, 네, 제 생각들이 들어있는 그런 단편 연작소설집입니다. 번역된 제 작품이 조금씩 이렇게 웹사이트나 이런 식으로 잡지에 소개되는 정도인데 해외 독자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상투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읽고 다시 새로운 언어로 창조해내는 번역가 분의 역량에 좀 믿고 맡기는 편이고, 그것이 또 저와 제가 쓴 작품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미치미치를 보며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문학으로부터 도망쳐요. 그러나 미치미치는 도망치기는커녕 출발선상에 선 그레이하운드처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영영 끝나지 않을 무의미한 경주에 기꺼이 영혼을 바치겠다는 태도다. 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닝사이드 에비뉴 63번지 뉴욕. 미치미치 메모. 도로를 따라 걸으면 도시가 보이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의식하기 힘들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선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서로를 연결하는 섬뜩한 동질성이 유령처럼 떠도는 공간. 이를 초간접적인 세계라 부르자. 흔히 4차원이라고 말하는 분화된 우주. 경험이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위치를 설정할 때마다 사이 공간으로 미끄러지는 삶.

안 그래도 허리 디스크가 작년에 와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 모션 데스크라는 책상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책상을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금을 써서 모션 데스크도 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평생 운동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시작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영혼의 딸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여기서 그 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정 웰링턴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 집안의 자식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었고 근데 미국인인데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믿음은 공산주의, 사회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혔던 이데올로기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한 교차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인 것 같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차별이나 혐오 같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마주치는 만큼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0세기에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존 웰링턴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을 사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작업들이 저에게 또 즐거움도 되고 영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앞두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금정현이라는 그 평론가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영화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영화에 관한 책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연재를 했었던 칼럼을 네, 모은 책이고 영화에 대한 책이지만 사실상은 영화에 대한 책은 아닌 그럼 무엇에 대한 책인가 하면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되게 박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말인즉슨 다시 거꾸로 말하면 무의미한 것은 사실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캣볼 바지락이에요.
3: 예, 캣볼 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5: 시원해요.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6: 이렇게.
5: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1: 오, 안녕하세요.
5: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1: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5: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1: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5: Oh, yes.
1: 아, 퍼펙트 포장.
2: 감사합니다,
1: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파세요.
2: 네.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5: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사장님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1: 이거 캣볼 바지락이에요.
3: 캣볼 바지락.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1: 맛있어요.
4: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1: 술찜?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3: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3: 네.
1: 오!
3: 몇 입으로 마-